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초급라비타 도코 비한구 알로티벌토 노타 요라바 아슈엘레나 나도빌레 아이유헤 레노티쥐 오코 알로티쥐오가 가빌리코 아슈까마라빌레나 나도빌레 아이유헤 레노 파타 칼루가 르마가빌레 아이노타 까마라비 야노코요 และนวลิคนนาโชโปเกและลาหูแม่แหละจับคือแม่ไปอยู่ที่นี่คือมูไคบิลาหูมาจาเชาวฮวากาตาวียานโนโค

야, 무튼나바이나루나무콘거유웅웨무잔옹리리콘아이조브랑페둠틱아이무아이무콘리무콘데페거안티에중포부가나무샤로무로미와무콘거나리앙주무콘쿤나밋라

0: 시감 닷 나의 컵쇼함 샤니 데랑 나 무컨 무의니너 방단 마세 데랑 나 무컨 무의거 컨숑 판동 건나 대장시보에 단 아이지 야나랑 백룸가
1: 유나 초시무 좌뜨
2: 아머니에 니수무 좌만진아
1: 외시무
2: 희시무
3: 무부탄사 이시도마 아지수베 좌만진아
2: 听不听罗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 一节子一节阿拉妈的要么穷阿比白娘啊香格里拉罗平年此年苦福还不穷麻瓜福花嘴瓦里毛一不就就比莫里瓦格麻瓜一是一米瓜你不地瓦里毛此瓦塞佩格的祖里瓦此年还不穷麻瓜加比比虾米一麻瓜俄莱姆福麻福母塞佩格的总啊他老婆呗美国比伊朗年你哈萨尼塔贝姆就来哄我应啊阿姆尼亚之所的一妈咪妈自己妈妈就忙啊十号三十几年身为财务年子都裤子格斯总书记习近平年十号三十年他中央在这就子都瓜阿克弗罗妈咪就哈尼定了这瓜弗罗妈咪就哈妈的古马罗算你妈的苏格中央听妈的摸妈咪妈的苏格有色瓜阿里秋水南罗一直马贝多拉瓦听妈瓜比提示自你口不哈不久马瓜普米阿里伊拿马自己摸摸比算你瓦里每节是一米马的佩服个我社会书记往年年自读的过是个我自读过体力班啊总是体马过体马年自己摸摸咋比富额两摸明马一直里子体是过体是自己摸摸咋比算你个一直马直直咋比就我里子一米一直我体米每节的里子做咋明马一直里子八岁初就三里马的五米半路是马一直里子班啊十号三四天年身为副长市的电视幕广山路委员会年昆明瓜阿吉道路自动马库子克斯总书记习近平年副长市的移民电视幕福尼妈咪就阿妈的直接比苏瑞克副长市的电视幕米的瓜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불에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노 초패 초그라비타 도코 비한구. 알로티벌토 노타 요라바 아슈엘레나. 나 도빌레 아이유해. 내 노티쥐 어코 알로티쪼가 까빌리코 아슈까 말라빌레나. 나 도빌레 아이유해. 내노 하타 칼루가 르마가빌레 아이노타 아말라비 야노코요. 갈레노빌리코나초 오그 레 라구멜레 자크메비요. 트리크 무하이빌라후마 자샤화 까다비 야노코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불에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노 초패 초그라비타 도코 비한구. 알로티 벌토 노타 요라바 아슈엘레나. 나 도빌레 아이유해. 에노 티치 오코 알로티 쪼가 까빌리코 아슈카 말라빌레나. 나 도빌레 아이유해. 데노 하타 칼루가 르마가빌레 아이노타 아말라비 야노코요. 갈레노빌리코 나초 오그 네 라구멜레 잡크메비요. 트리크 무하이빌라후마 자샤오화 까다비 야노코